뭐 아니라는 건 한 거냐? 아들 날아다루라? 날아다루라 라트강? 뭐 라트강이지? 호랑이 호랑이 라트강이지? 뭐 라트강이지? 뭐 라트강?